0: Viernes en Match.
1: Match FM.
2: Match Pop.
0: Conéctate.
3: Match.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